시끄럽게 나의 연기 너무 완벽해. 나의 연기 너무 완전했어. 내가 아닌 나를 전했어. 내가 아닌 나를 원했던 내 모습은 이제 변했어. 그래 나를 부정했던 예전 얼굴은 여긴 없네. 거짓 영의 편에 난 완벽했던 내 과거의 발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난 거리였어. 난 그저 누군가가 적은 내 사례를 퍼대는 주연이었어.